0: 아니니까.
1: 노래라 기아가 못해 와히네 기대 죽이는 건 기대 말아. 가리라 이루라를 기아 맞다. 고타구에 고래로 내 고태 고래로 이런 와. 아와 그 그라이와 아와 그 집구나. 예쁘 불이야 너기 때만 너 어떻게 집구나 구이야 오 무리와이. 구이네나 와히네 아해 때 고래로 있고네. 해 파카치나나 이때라 고래로 나 무리와이 때 고래로 캐파카타네 아케야 위야하. 구이라 타쿠 페나 해 타네 카이코나 마테 타네 카우 페나 가레 타네 카이레이라 마테 와히네. 엥아리 코코레 마타이 와테 파카토 에 츠쿠 타하가이 오 마타이 와히네 키하이레. 엥아리 키테 푸타 츠키 와호 카마이토니 키타테 나이비.
2: He wā anō tō te wahine ki te kōrero. Ko te wāhana ki te wāhine ki te kōrero. Kai roto I nā kaupapa huihuina a te hapū. Kai roto I te whare. Te wā te whakatikatika I nā kaupapa o te marae, o te hapū, o te iwi. Kui rā hoki o mātau kroua, o mātau pākeke I karangai. I nā wānana a tō mātau iwi I nā tau maha ki muri. Kia wāte ai nā wāhine ki te whakaputai o rātau whakaaro I roto I nā wānana, I roto I nā hui. Enari ki te whakapāhoi tēnei mai te kupu ki runa I te marae, kāo. Ka mautunu au ki te tapu o te whaikōrero ki nā mea tāu.